0: 그러고 다시 상에 오냐군 아르비란 나오면 되네. 사는 건데 먹으러 오고 나건데요. 오고 제누아 아우아 아니면 얘가 한 떠나와야 이 화자에 한 어떻게 하는 게 아예 이 사태 벌레 때문에 매일 막힌 아무 빈도 없어.
1: 그래서 우리 오늘 보시기로 매국인 날이 여러분 또 먹으러 또 오는 거에 강아지 여의시 다 가린다는 나라 말이에요. 혹시 그 스페인 미스터 아니 디지도 다가 변한 데이 에부와테 아이
0: 그럼 그러고 내가 하는 거 이러고 온 거 하는 것도 되게 안 돼요?
1: 아렌지 액트 타이토 노르노리로 인간다 인간네 에포스 안데 아리 에티치토 페타이보바 아케티 아나 DIG 오게만이 타이 싱가나 고난 케테도 모한디 오르시 오르
0: 연이라고한 연 디급도원 디급도원 아, 말이 지수인으로 난. 지수인으로 난 말이, 그니까 지금에 되면 뭐, 예? 아니, 지나로 거기, 아니, 지로 거기, 야, 하면, 그, 거라리, 과, 과, 구매한 거냐, 예? 지수인으로 난. 말이, 야이가 나오면, 오, 나건, 니마오. 나, 게, 한 번에 나가라, 것도 가시는, 나, 그때, 때, 먹으러 가는 오, 나건, 니마오. 하나님, 박아놓은 데, 데비라.
2: 아이 얘기 되게 아워리게 나한테 그 오노와 시세대 언저로나 아요분 강아 아니 나기 되다가 아리 이번에 그 전화베 이렇게 되면 또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더리 아니 나기 되베 이제 드란 디지털 거번든체 마스터 브랜 2021에 세고 와서 이제 아요아리 아리 아이너는 될 되기 보내 식시한 세대 아니 시디 이제 이게 뭐셔 되는 것이 양식 되는 것 같나?
0: 그러지, 네? 인도에다 아무리 시기를 안 보.
3: 그러지, 대스피가 이 스무스마야 노노데 데미다 바리아이데 강아본데 또 대대된 나비가우 에야 그 봉안아기
4: Once only principle
1: mana ti information dari himina ana tinan public bodies ay inaccurate or incomplete sinangkang kanin na apply the once only principle.
0: Timina.
2: Sabay di kangay di kangay ari kangay ara kangay mo yo kong tirong orong ara kubun na tong ay kun ko sa bay na ni base to bridge si sa base bay kang otara sa bay ko kasi ara kong tirong mga kay mo kan ang ang dito ko mga kay mo yan system ha sa bay kang din din ay di lang wala ba ano kan sa case mo sa kay mo di tirong orong ara yan ka jawin sa day di kay mo di kaya na aring kana kumunya ko nong kan lang bulu ay kaya dan di ay yaw yung dan ko nong kan sa tawi nong nong kan ay ay nong nong niya di ay ang kaya sa misa niya ay ano kung tayo ko na kasi na puri ay na kaya ko tinong nong kan ay na kasi dahil na kaya ka kuya ay kuya tinong kan bun bun na kasi na kasi tinong nong ano bun na kasi na kasi tinong nong kasi dito yan tayo tinong nong ay na kung ako siya ko once para mo sino kuna kuna kuna ngari yung kung buwaw ako nila. Kaya ka nga utaw ba niya, sa dahil nila.
0: Ay, ang kayo ay ibin naki, sa kanya ko ngayon takas nung yan, kung nuwa, siwa wan mo arwewa, tibuy na, ana, niyem baka noon, tibiya. Akaya na naiye, kaya ka ngayye, akaya, kaya ka ngayye, akaya na naiye, akaya, ano kayo, akaya ngayye. Tapi nak tahu nak, tapi nak wujud, tapi nak tenua, tapi nak awak, tapi nak mewah, tapi nak nak awak.